0: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국민이니 지금 대통령의 불만이 많고 그 불만이 차고 넘쳐서 차기를 찾아 두리번거린다라면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높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사를 하냐? 이게 궁금한 건데요. 언제부턴가 이 정치에 게임적인 요소가 듬뿍 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적 요소의 흐름에 올라타서 장사 좀 하려고 그런 것이냐? 저는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생산성이 있어서 이 조사를 하고 이걸 턱 받아서 보도하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머리가 짧아서 그런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클릭 유도성 아닐까 싶기는 한데요. 경호날다님 등 많은 분들은 제이비 근데요 저기 천지일보인데 여기는 어딥니까? 라는 의견이 들어왔다라는 점을 알려드리면서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2: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의 형량 징역 23년에서 8년을 싹둑 깎았습니다. 그 이유가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었고요. 또 이것도 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3: 피고인이 비록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비상계엄이 있기 전까지 50여 년간 공직자로 봉직하는 동안 외교통상부 통성교섭본부장,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면서 다수의 훈장과 부장을 수여받는 등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기도 합니다.
1: 아, 국가에 헌신해온 공로가 있다. 이게 감형 사유가 됩니까?
0: 평가는 잠시 미루고 또 하나의 점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 사법어때 진행했습니다.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여기서 미리 체크포인트로 추출한 게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인정한 부작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혐의를 2심이 인정할지 이게 지금 포인트다라고 임재성 변호사가 짚은 바가 있었는데 이걸 한번 따라가 볼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자, 2심 재판부는 부작위 혐의 가운데 첫째, 원활하게 국무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에 적법한 외관을 만들려 한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에 이미 부작위에 대한 평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이행을 막지 않은 혐의는 특별검사가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판단이다라면서 불고불리의 법리, 그러니까 공소제기가 없는 사건은 심판할 수 없다라는 원리에 따라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관료의 경력은 높이 산 반면에 관료의 의무는 중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불고불리 원칙을 거론한 대목은 그렇다 치고 첫 번째 부작위 행위를 속칭 퉁친 걸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쉽고 깝깝한데요. 우리 사회에 우푼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공무원이 스스로 한 말입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이런 사고와 행태에 경종을 울려도 부족할 판에 결과적으로는 쓰다듬어 준 거 아니냐. 어제의 판결이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 더 하면 부작위 행위를 기소 내용에 포함시키지 않은 내란 특검 이쪽도 사실 별로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런 말도 함께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촌철님들의 다양한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령코난님은 살인자에게 50년간 착하게 살았다고 감형을 해줍니까? 라는 물음표. 알권리님, 고위공직에 오래 근무해서 형량이 감해졌다고요? 저런 경력은 형을 더 얹어야 합니다. 뭐 비슷한 의견들. 이름없음님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다 감형 대상인가요? 라는 물음표. 작은 악마야님은 높은 지위를 역임했으면 더욱더 엄하게 내란죄를 심판해야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들이 아니, 거의 뭐 대부분입니다.
0: 저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공무원들은 국가에 헌신했으니까 깎아주고 경제인들은 뭐합니까? 경제

0: 헌신했으니까 집행유예 해주고. 그전에 재벌 총수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 이렇게 그 판결 내리는 주된 사유가 뭡니까?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계속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 논리가 정치 버전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최정환님이 네. 나이 많아서 깎아주고 공무원이라서 깎아주고 초범이라 깎아주고 왜 이렇게 깎아주는 이유가 맞냐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0: 2024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종결 처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이 종결 처리를 주도한 정황이 있다고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가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자료에 이렇게 담겨 있다고 하는데 사건 처리 진행 중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심야 시간에 대통령 관저에서 비공식 회동, 1시간 정도 회동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전원위원회 회의 2시간 전에 비공식 회의를 소집해서 처리 방향, 바로 종결 처리인데 처리 방향을 언급을 했고 의견서를 직접 작성했다라고 합니다. 또 2024년 8월에 숨진 채 발견된 김모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기억하시죠?
1: 네.
0: 이 사람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태스크포스가 밝혔는데요. 회의 발언권 제한 및 주요 사건 관련 업무 배제 조치가 있었고 공공연하게 이 사람을 비난한 정황도 확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느냐? 부산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1: 네. 이래도 되는지 물음표가 많이 달리는 뉴스인데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0: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결국 출마를 포기를 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저희 출마가 당의 결속을 해치거나 거대 권력의 독주를 막아낼 우리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다면 그 길을 멈추겠다라면서 이름 없는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 보수 애국 세력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서 사돈관계이기도 한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정진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서 출마를 만류했다라는 사실도 보도를 탄 바 있습니다. 자, 정진석 전 실장의 출마 포기 선언의 끝자락에서 짚을 점이 있습니다.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계 은퇴 얘기는 없네요. 정계 은퇴에서 평국민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러면 언제든지 간에 백의 흰옷은 벗어버리고 감투나 배지를 달 수도 있다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을 좀 먼저 환기시키겠고요. 그다음에 당의 동력을 약화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 애달파하면서도 국민에 대한 이야기는 없더라. 이 얘기도 함께하고요. 자, 총평을 하면 정진석 전 실장은 선거의 까메오였다기보다는 씬스틸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임팩트를 아주 강하게 남긴 사람인데요. 자, 그 임팩트가 뭐였는지는 제가 설명 안 해도 우리 촌철님들이 다 아실 거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1: 네, 이정로님이 이런 결과를 몰라서 출마 선언을 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고 엉겅퀴님은 JB 근데 백의종군을 이럴 때 쓰는 게 맞습니까? 라는 물음표 보내주셨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나무꾼 정신으로 골라온 뉴스네요.
0: 김민아 창원시 의원 뭐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뭐 설명 안 해도 그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의원인데요. 이 사람이 다시 시의원이 되기 위해서 공천 신청을 했지만 국민의힘 경남 도당에 의해서 컷오프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인데요. 지난 4일 창원시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을 해서 그날 바로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사직 이유는 개인 사정으로 적었다고 하는데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자 이러면 비례 승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선거일 120일 이내에서는 승계가 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 자리가 되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됐는데 아쉬운 건 제명을 통한 불명예 퇴진이 아니라 이른바 의원 면직이라는 점이 좀 아쉽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나마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 여기 이것도 중도라고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사퇴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글이라고 봐야 될지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0: 이사나님은 임기 다 채우고요. 거의 다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건 끝까지 도민 우롱인 것 같습니다. 라고 올려주셨고 이종국님은 이제 지선이라 임기 만료될 텐데 시의원 사직이 무슨 소용입니까? 라고 올려주셨네요.
1: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0: 고맙습니다.

0: 1588 9376.
1: 마침내 울산이 기다린 도시철도 트램 시대의 시작. 울산 교통의 중심에 비스타 메트로가 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추진으로 떠오를 역대급 신복 역작. 울산 신복 비스타 메트로 성황리 공개 중. 1566-9300 동원 개발.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5: May I help you?
2: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7: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8: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 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9: 네, 충남 아산을에 도전하는 전원수 민주당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10: 네, 안녕하십니까. 전원수입니다.
9: 네. 왜 아산을 선택하셨어요?
10: 아, 네. 그 아산이라는 곳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뜻을 같이 해오도록 강훈식 비서실장님께서 일궈오시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9: 네네.
10: 그 비서실장께서 다른 이유도 아니고 이 청와대로 들어가시면서 삼선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큰 결단을 하시고 공석이 된 곳입니다.
9: 네네.
10: 그곳에서 제가 청와대 부대변인 대변인으로서 이런 최전선 국정소통을 맡았기 때문에 그런 이재명 대통령님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런 뜻을 이어받아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 역할을 다하라고 당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산 시민의 평균 연령이 바로 제 나이와 같습니다.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아이도 키우고 치열하게 고민도 하고 일하고 이렇게 이런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사는 곳이 이곳 아산이어서 그런 네. 아산과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9: 근데 이제 언론 보도는 처음에 울산 출마 가능성 보도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럼 그건 네. 완전히 언론이 그냥 넘겨짓기 보도였습니까? 아니면 좀 고민은 좀 하셨던 겁니까?
10: 저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정말 막 사실 일만 해왔어요. 어디 뭐 나갈 기회를 보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언론 보도에는 나왔으나 사실 당에서 어떤 요청을 받거나 이야기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9: 네.
10: 네네. 언론에서는 아마 이제 그런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9: 나올 수밖에 없었을 네. 거다라는 말씀을 어떤 뜻으로 하신 말씀일까요?
10: 예전에 이제 김상욱 의원님이 제 이제 제가 지역위원장 하고 나서 김상국 의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역위원장을 그만두게 되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예전 전 지역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9: 근데 의원님 아산에 무슨 연고가 좀 있나요?
10: 저는 아산의 직접적인 연고보다 제가 충남의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9: 네.
10: 이제 저의 첫 교단 생활을 대전에서 임명을 보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의 정서, 충청의 생활을 첫 시작을 했었어서
9: 네.
10: 그런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이 지역구가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였었잖아요.
10: 네.
9: 강훈식 비서실장은 뭐라고 하던가요?
10: 강훈식 실장님께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아산 주민분들이 정치적 수준이 매우 높다. 늘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하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회장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지역 동대표들 만나 뵙고 하면 자료를 굉장히 멋지게 준비해 오십니다. PPT, 네, PPT를 준비해 오거나 그리고 저보다 젊은 분들 회장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아산 시민분들은 어떤 말만 내세우는 정치인이 아니라 내 삶을 바꿔주는 나아지게 해주는 정치인을 찾고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9: 그래요. 그런데 네. 지금 김태흠 중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공천이다 이렇게 비판하던데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10: 네. 아마 이제 아산에서 연고가 없지 않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지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네. 다만 아까 이제 충남에서 또 제가 생활을 했었고 또 학교 생활 그리고 교단 생활도 직업 첫 직업도 가지고 있었고요. 지역 그리고 지역의 혁신적인 지금 발전이 필요할 때인데 이런 얽혀 있는 이해관계를 깰 수 있는 새로운 힘에서 이 혁신적인 발전의 힘이 비롯될 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9: 네네.
10: 그래서 또한 부족한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더 절실하게 배우고 있고 더 정성스럽게 배우겠습니다. 또 청와대와 당 지도부 거치며 쌓은 중앙 네트워크 통해서 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9: 근데 사실 이제 왜 아산이냐라는 질문이 이전에 먼저 드려야 되는 질문은 왜 대변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냐.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네. 일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시는 걸까요?
10: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때지만 저도 청와대에서도 제가 해왔고 해오던 일을 되게 정말 애정 있게 해왔었거든요.
9: 네.
10: 그런 과정에서 기자단들과의 긴밀한 소통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도 대변인단은 엄청난 소통을 해오고
9: 네.
10: 있습니다.
9: 네.
10: 그렇다면 저도 이 소통하는 능력을 청와대 그리고 정부 그리고 우리 지역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 이런 과정에서 제가 소통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고
9: 네.
10: 그런 요청에 저도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9: 이제 청와대 떠난다고 하니까 이제 지금 긴밀히 소통을 해오셨던 기자들 있지 않습니까?
10: 네.
9: 기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10: 기자분들은 엄청나게 응원하면서도 아쉬워하면서도 또 응원하고
9: 진짜요?
10: 왜냐하면 네. 네, 저도 이제 정말 격이 없이 정말 소통을 해갖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기자의 꿈을 꿨던 적이 있어서
9: 예.
10: 기자분들을 뵀을 때 굉장히 네. 뜨거움이 느껴지고 그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9: 네.
10: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잘 지내오고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죠.
9: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10: 네.
9: 어떤 상임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세요?
10: 네, 제가 아무래도 초등 교사로서의 이제 교단에서 서본 경험, 그리고 이제 변호사로서의 경험, 그리고 청와대로서의 청와대에서의 그런 국정 소통의 경험이 있다 보니 교육이나 법사위 그리고 또는 이제 뭐 산자위도 제가 우리 아산을 위해서 연결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한번
9: 예.
10: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9: 그래요. 알겠습니다.
10: 네.
9: 이제 아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10: 네.
9: 이제 그 아산 그 지역민들 많이 만나실 거 아니에요?
10: 네.
9: 자 그러면 그 이제 지역 유권자분들은 주로 이제 현안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던가요?
10: 아 네. 아산 분들은 지금 우리 아산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가 여기 아산이 무농 복합 발전하는 도시입니다.
9: 네, 그렇죠. 도농복합이죠.
10: 예, 예. 네. 그래서 전체 우리 아산을 주민들도 23만 정도가 되는데 청과 교육 대방에서는 교육에 대한 열망이 큽니다. 그리고 문화 인프라 구축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큽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은봉에서는 이제 그 학생들의 통학 부분에 대한 워낙 또 이제 학교와 집과 거리가 먼데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9: 네.
10: 있습니다. 이게 아산이 전체가 발전하는 도시다 보니

0: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뚫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뭐 영인인주 염치 송악 이쪽 부분에서는 농업 분야에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 그런 산업 첨단 개발 관련 이슈가 있습니다.
1: 네네.
0: 그렇게 해서 복합적인 부분을 함께 뚫어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1: 아울러야 될 게 네. 되게 많이 있네요. 그러면 좀 하나하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문화 인프라에 대한 갈구가 크다고 말씀 주셨는데
0: 네.
1: 저희가 김태엄 충남지사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김태엄 충남지사는 천안 아산 지역에 5만 석짜리 돔구장을 만들겠다.
0: 네.
1: 그러면서 이 동구장 용도 가운데 이제 가장 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공연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네. 평가를 하세요 그러면?
0: 네. 뭐 5만 석 규모의 콘크리트 동구장 짓는 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시민들이 매우 겪는 교통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1: 예.
0: 그래서 대방역 사거리 입체 교차로 신설, 그다음에 아산 천안 셔틀 전동 열차 도입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선순위로 해서 훨씬 더 시급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복합 문화 쇼핑몰 유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식 비서실장님 2024년 총선 공약이기도 하는데요.
1: 네.
0: 아산에서 벌고 이제 타지에서 쓰는 도시다 이렇게 아산에 대한 좀 부분이 있었는데 아산에서 벌고 아산에서 쓰자. 그래서 스타필드 빌리지라고 해서 이런 우리 문화 공연도 여기 쇼핑 문화 여가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랜드마크로 유치하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 이제 그 아산을 충청 경제 수도로 키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차원에서의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0: 이거는 방금 얘기는 문화. 어차피 이어져 있는 부분인데 아까 충청 경제 수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에 그 국가대표 10대 창업 도시라고 그 기재부에서 그 제공해서 그 우리 광주, 울산, 대전, 대구 아기원이 설립된 곳을 그 네 군데 창업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1: 네네네.
0: 근데 이번에는 내년에는 여섯 곳을 비광역권을 선정을 해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국가대표 창업 도시로 선정하는 계획이 있거든요.
1: 네.
0: 그 과정에서 아산이 반도체도 있고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이런 특화 산업과 연계돼서 창업 생태계를 마련하는데 참 좋겠다. 굉장히 적소인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 제1대 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민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던가요?
0: 네. 지역분들은 일단은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이 지금 대한민국의 좀 중심 도시로 충남의 중심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말씀에 좀 설레어하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꼭 실현시켜달라는 말씀들 많이 하십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 어제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를 비롯해서 시장 군수 출마자 등 60여 명이 독립기념관을 참배를 했어요.
0: 네.
1: 그런데 왜 독립기념관이었을까요?
0: 네. 이 천안 아산에 위치한 독립기념관은 다 알다시피 국난 극복과 통합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서 이번 선거가 단순히 뭐 개별 지역의 승리를 넘어서서 충남 전체 전환, 대전환을 이끌어내야 된다. 원팀의 결의를 다지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 그 김태엄 충남지사 얘기를 했는데 김태엄 충남지사와 그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가 지금 그 충돌한 지점에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동 네. 삶의 질이 어느 정도냐.
0: 네.
1: 이거를 가지고 좀 충돌을 했었는데 이제 그 네. 초등교사는 이제 바로 이 지역에서 이제 그 지내신 분이잖아요.
0: 네, 네.
1: 충남 아동복지 실태는 어떻다고 평가를 하세요?
0: 충남 아동의 삶의 질을 얘기하시는
1: 건가요?
0: 아마 통계를 두고 막 싸울 때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저희가 이제 만나보는 이제 분들을 보면 이제 현장에서 부모님들이 느끼는 그런 갈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육 인프라라든지 왜냐하면 여기는 커가는 도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 셋째, 뭐 심지어 저희가 넷째, 다섯째까지 많이 뵀었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곳이다 보니까 특히나 과밀학급 문제라든지 그다음 밤에 당장 달려갈 응급실, 소아응급실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360을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이런 것들 좀 도입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부모와 아이가 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어쨌든가 만들어야 된다.

0: 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정치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서 당청 간의 소통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0: 네, 그래도 뭐 계속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소통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예. 매 순간 매번 매 사안마다 지속되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그런 부분들은 계속 잘 해나가야 될 것 같고 예. 저도 거기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그 제가 여쭤보고자 했던 게 바로 거기인데 거기서 자임하시고자 하는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0: 구체적으로 지금 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도 참 뭐 즐겁게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좀 즐겁게 좀 일을 했었는데
1: 잠깐만요. 뭐가 네. 즐겁지 않으셨어요, 근데?
0: 아니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었다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신나게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1: 작업 환경은 많이 안 좋았죠?
0: 아니요, 저는 괜찮았습니다.
1: 아니 다들 경무에 시달린다고 뭐 다들 그러던데 아니었어요?
0: 네, 네, 저는 저의 에너지를 다 쏟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1: 그래요? 예, 아이건 말씀 이어가 네. 주세요. 예.
0: 네네. 그래서 그리고 당 지도부와도 이제 또 잘 또 소통을 하고 있어서 그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그래요. 그 국회의 네. 생산성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언급한 바가 있었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0: 네. 네. 네.
1: 자, 그럼 아이가 청와대에 계실 때 평가했던 네. 국회의 생산성은 어땠습니까?
0: 제가 여기 나왔는데 뭐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뭐 평가를 했다 이렇게 하면 마치 청와대 입장이 돼버려서 그렇게는 말씀드리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지만
1: 네.
0: 일단은 이게 아마 그 이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실 엄청난 입법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국회에서 사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뭐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공이 넘어가면 국회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신속하게 해야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가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1: 근데
0: 주십시오.
1: 결국 국회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것은 여야 간의 합의의 생산성으로 직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0: 네,
1: 지금
0: 네.
1: 뭐 개헌안 처리조차 지금 저렇게 돼버린 상황인데
0: 네.
1: 의원님이 거기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여야 간의 네. 뭐 협의라든지 논의라든지 네. 이런 데서 좀 새롭게 시도하고 싶거나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으실까요?
0: 일단은 예전에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청와대에 들어와서 대통령님과 만나면서 일단 저는 만남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1: 네네네.
0: 만나면 한 가지 일이라도 이야기가 더 되고 네. 풀릴 수 있고
1: 네.
0: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일단 만나야 되겠죠. 그다음 또 그다음 생각하겠습니다.
1: 일단 만나겠다.
0: 네, 네.
1: 상임위원장에서 매일 만나잖아요. 사실 만나기.
0: 네.
1: 따로 말 그대로 네. 스킨십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실까요? 그러면?
0: 네,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네. 어떤 그 아산 지역의 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습니까? 그러면 골목골목?
0: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열심히 다니고 있고 그래도 네. 부족하기 때문에
1: 네.
0: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악수는 잘하고 계십니까?
0: 네, 저는 원래 악수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전원수 민주당 네. 후보였습니다.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얘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네. 네, 주인공은 동네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진사인데요. 하루는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러 왔다가 촬영을 마치고 아들이 이제 눈치를 좀 보다가 어머니한테 슬쩍 어머니 사진관에 오셨으니까 독사진 하나 찍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다가 끝끝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데요. 네, 그런데 그날 밤에 어머니가 분홍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진관을 다시 찾아와서 낮에 찍은 사진 다시 한번 찍어줄 수 있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럼 하는 말이 나 사진 예쁘게 잘 찍어줘야 돼. 이거 제사상에 놓을 사진이야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 네, 뭐 워낙 유명한 영화라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왜 이 장면을 지금 주목하신 걸까요?
4: 여기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서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알면서도 서로 차마 꺼내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양쪽의 마음을 다 아는 사진사만 이제 묵묵히 셔터를 누르는 게 이제 영정사진을 찍을 때인데 오늘 또 어버이날인데요. 그러니까 어버이날마다 복지관에 있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장수사진을 찍어주는 사진사가 있습니다.
1: 장수사진?
4: 네. 그러니까 요즘은 영정사진 대신 장수를 기원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장수사진이라는 말이 통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년 100명 정도 촬영을 해왔고 올해로 6번째니까 이제 6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1: 오, 많이 오셨네. 봉사 차원이에요 그러면?
4: 이게 액자값의 반의 반 정도 가격으로 해서 이제 만 원대 금액을 복지관으로부터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진을 찍고 보정도 하고 인화를 하고 액자까지 완성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일주일 넘게 걸리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거의 무료에 가까운 봉사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미리 작업을 해놓고 어버이날 당일에 어르신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완성을 하는 시기인데요. 이제 혼자 사시다가 돌아가실 경우 옛날에 찍은 사진밖에 없기도 하고 또 사진이 너무 작거나 흐릿해서 영정사진을 만들기 곤란한 분들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에 또 사진관을 운영하다 보면 요즘은 워낙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아, 찍어둬야겠다 하고 사진관을 찾아오긴 하는데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이 또 많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마음에 걸렸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많이 들면 사진이 갑자기 병원 돌아가시면 없거든요. 찍어놓은 게. 저희들 요 지역에는 어른들이 많이 계시가지고 많이 옵니다. 이 저도 아파트가 한 30년 되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가지고 찍기 꺼려 하면서도 그러니 하나 찍어놔야 안 되겠나 나이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찍습니다. 가격도 많이 물어보시고 이제 부담이 가시는지 뭐 바로 찍진 않고 이런 이제 마음을 준비하고 오시면 편안하게 아름답게 찍더라고요. 네. 찍고 싶어도 못 찍을 그런 어르신들도 있을 테고 그게 만만치 않잖아요. 뭐 돈 10만 원 되는 돈을 쉽게 어르신 담아놓기가.
1: 그럼 사진 찍을 때 분위기는 좀 어떻대요?
4: 좀 미뤘던 숙제를 해결하는 느낌의 반기는 분위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복지관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상 비용도 부담이고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 많고 어디서 찍어야 될지 막막한 경우도 있고 또 무엇보다 혼자 들어가 사진을 찍는 게 조금 서글프다라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원하고 있던 그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가족이 멀리 살아서 혼자 지내거나 아예 연고가 없거나 또는 지역 내 기초생활수 급자 또 차상위 계층 또 지원 대상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예, 사진사의 시선에서 어떻게 체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 옷에 한복 가지고 들고 오시가 어떻게 하면 잘 나오고 막 머리도 예쁘게 하고 막 그러니까 와우시야. 제가 마음이 그래요. 지금 짠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족 사진을 찍으면 뭐 좀 가족끼리 찍는다고 이렇게 행복한데 장수 사진은 좀 애징합니다. 좀 무겁죠. 웃어 보여서 어머니 좀 밝게 아버님 좀 좋은 사진 나면 좀 이 추억이 젊을 때 곱게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표정이 굳습니다. 찍을 때는 조금 무게 있는데 찾아가실 때는 아주 행복하게 느끼시면 좋아하시에 찍고 나서는 진짜 좋아하십니다. 고맙다 너무 막 인사를 몇 번씩 하세요.
1: 어르신 입장에서 큰일이겠죠. 그죠?
4: 네. 네. 네, 이제 막상 받아본 사진이 이제 요즘 디지털 사진이다 보니까 주름도 많이 사라지고 피부톤도 많이 화사해져서 젊게 나왔네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1: 뽀샵?
4: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고요. 네. 더군다나 그 촬영하는 당일에는 지역에 있는 미용사협회에서 나오고 또 헤어 디자인과 대학생들이 무료 봉사활동을 나와서 이제 머리 손질도 해드리고 화장도 해드리니까 굉장히 좀 밝은 그런 분위기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혼자 사진관 문을 열기 어려웠던 어르신들에게 이날만큼은 조금 행사 소풍 느낌으로 좀 편한 동네 사진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 그렇죠. 이제 뭐 통설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죠. 영정 사진 미리 찍으면 오히려 장수한다.
4: 네.
1: 그래서 수의도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장수한다 뭐 이래 가지고. 그죠? 그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4: 그렇습니다. 네.
1: 근데 수의 같은 경우는 이건 좀 샛길로 빠지는 거긴 하지만 굳이 수의를 해야 되나 싶은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영정 사진은 아니 장수 사진은 꼭 필요하죠.
4: 네.
1: 그죠? 그건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4: 맞습니다.
6: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7: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에어렉스
6: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7: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6: 에어렉스

0: 스마트하게 달리고
1: 기름값 걱정 날리고
0: 쉐보레 스마트 드라이빙 챌린지
1: 트랙스 크로스오버 타고 연비 기록 경신하면 우와 1등이 유료비 100만원?
0: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1: 출고 후 6월 7일까지 신청 시 상세 내용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0: 쉐보레 투게더 레츠 드라이브.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7: 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재현 리포터.
8: 네, 어버이날인 오늘 하늘은 전국이 맑겠고요.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해서 낮에도 선선하겠는데요. 어제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27.8도까지는 올랐습니다. 오늘은 대구 21도에 그치겠고요. 서울, 광주는 20도, 부산은 22도, 강릉 19도까지만 오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0.2도, 대전은 13.7도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햇살이 강해서 낮 동안 자외선 지수 전국적으로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좀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고요. 강원도는 가끔 구름이 많다가 오후쯤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일부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완연한 봄 날씨는 계속되겠는데요. 낮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22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서울이 25도까지 오르면서 일요일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과 또 전북지방, 경북지방에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서부 지역 중심으로 비가 조금 오겠고 그 밖의 날들은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7: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3부에서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내민 한동훈 무소속 후보 연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27년째 미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최종수입니다. 저는 수많은 손님들의 인상을 살핍니다. 다양한 얼굴에 어울리는 머리 모양도 워낙 다양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하지만 전혀 고민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웃음 가득한 얼굴이죠. 거울 앞에 앉아서 스스로에게 환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 손님의 얼굴만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이런 분은 어떤 머리 모양도 다 어울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아침마다 거울 속에 나와 미소를 주고받아 보세요. 세상이 나에게 하루 종일 긍정의 에너지를 선물할 겁니다. 미소 연습이 필요한 아침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실천의 시작입니다. 웃는 하루 시작하세요.
1: 울산MC 캠페인 SOL 협찬입니다.

0: SBC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3: 청취자 여러분, 중고차 팔 때 고민되시죠? 이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복잡한 절차 없는 빠른 길, 정직함을 지키는 바른 길, 내 차의 가치를 높여주는 지름길. 이 모든 길 끝엔 두바이 무역이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의 종착역,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4: 마침내 울산이 기다린 도시철도 트램 시대의 시작. 울산 교통의 중심에 비스타 메트로가 옵니다. 도시철도 1호선 트램 추진으로 떠오를 역대급 신복 역작. 울산 신복 비스타 메트로. 성황리 공개 중. 1566-9300 동원개발.
5: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6: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만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산 복합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후보님?
2: 예, 앵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모셨네요. 반갑습니다.
2: 드디어 뵙네요.
1: 예. 오늘은 좀 선거에 국한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2: 예.
1: 일단 좀 어떻게 이제 한 달 정도 되신 거죠? 부산에 출마하기로 결정하신지.
2: 거의 한 달에 조금 덜 됐지. 아, 제가 여기 내려온 지가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거예요.
1: 그렇죠.
2: 같은데요?
1: 어떻게 이제 부산 북구 지리는 환하시겠네요. 그러면
2: 계속 발로 다니니까.
1: 예.
2: 제가 약간 길치긴 한데 그래도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1: 그렇게 이제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떠십니까?
2: 처음에 이게 많이 다니다 보면 두 번 세 번 뵙는 분들이 생겨요. 이제는.
1: 예예.
2: 예, 시장 같은데 제가 뭐 열 번 넘게 갔으니까요. 그런데 처음에는 신기하다, 진짜 온 거 맞냐 이런 말씀 하시다가 두 번째 되면 그래도 뭐 이거 뭐 되면 또 서울 가버리는 거 아니야 누구처럼 이런 얘기 하시다가
1: 네.
2: 세 번째 뵈니까 아 이걸 해달라, 이걸 바꿔달라.
1: 오.
2: 과거 정치가 그걸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를 받아주고 계시다, 그리고 저에게 기대를 걸어주고 계시다라는 걸 제가 느낍니다.
1: 대진표가 완성되기 전과 완성된 후에 좀 반응은 좀 다릅니까? 어떻게 체감하세요?
2: 대충 예상됐던 것들이어서
1: 네.
2: 뭐 그게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1: 아 그래요?
2: 제가 먼저 어떻게 보면 뭐 가장 먼저 사실 내려와 있었던 것이죠.
1: 그렇죠, 그렇죠.
2: 뭐 그 상대방으로 누가 될 거다 예상하는데 예상했던 사람들이 다 뭐 그 예상 외였다면 모르겠는데 다들 뭐 한 달 전부터 예상됐던 사람들이어서 뭐
1: 네.
2: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알겠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 일요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 하시죠?
2: 그렇습니다.
1: 근데 지금 뭐 언론 보도 많이 나오는데 똑같은 시간에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도 개소식 한다라는 건데. 좀 곤란하지 않으세요? 어떠십니까?
2: 그 얘기 듣고 조금 웃었는데요. 저도
1: 네.
2: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많은 이게 보면 일종의 아 누가 국회의원 많이 오냐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제 개소식을 제 한동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북구갑 그러니까 구포 덕천 만덕에 많은 주민들과 북구갑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축제장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도 이렇게 와서 한번 서로 보여주고 이래야 된다라는 하면서 저한테 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제까지.
1: 예, 예, 예.
2: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같은 시간에 마치 중앙정치에서 지역과 무관한 새싸움하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 북구갑 주민들께 보여드리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축제장으로 치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제가 참석하겠다고 하시는 의원들께 한번 제가 이번에는 북구갑 주민들께 의원님들 마음 대신 전할 테니까 이번에는 멀리서 마음만 전해달라.
1: 오.
2: 제가 북구갑 주민들만 바라보고 북구갑에서 지역의 축제로 열겠다. 라는 뜻을 몇 분께 말씀드렸고 오늘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오로지 저는 북구갑 주민만 바라보고 주민들의 말을 듣고 북구갑 주민들을 모시고 하는 행사로 하겠습니다.
1: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의원 중에 한지하 의원이나 진종 의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두 분은 지금 참석한다라는 지금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2: 아, 오신다는 분들은 두 분 말고도 많이 계십니다.
1: 네.
2: 그래요? 많이 계시는데요.
1: 예.
2: 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는 뭐 그게 이렇게 일부러 겹치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가 먼저 이제 얘기 발표한 지 꽤 됐잖아요.
1: 네네.
2: 그걸 시간까지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뭐 의도가 뭔지는 보이는 건데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많이 오셔서 의원님 저랑 함께하는 저랑 뜻을 함께하는 분들을 또 우리 북구갑 의원 주민들께 소개도 시켜드리고 그러고 싶었는데
1: 네네.
2: 지금 뭐 이런 모양으로 본다면 나중에 또 언론에 어떻게 보도하겠어요? 아, 또 어떻고 또 뭐 분열이 어떻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1: 네.
2: 그거는 그게 중앙정치라면 뭐 그런 식의 싸움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이 지역의 선거는 뭐 중앙에서 보고 제 입장에서 봐도 역사적인 선거고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선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본질은 지역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한 선거입니다. 예. 그런 면에서 저 지역민들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제가 이번에는 좀 제가 알고 너무너무 마음만 받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여기서 지역 주민들과 즐겁게 치러보겠다라는 뜻을 전하는 것이죠. 두 분 말고도 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1: 알겠습니다.
2: 또 역으로 사실 이렇잖아요. 저쪽에서 뭐 그런 식으로 만들면 그러면 뭐 이거는 질 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 정치인들의 정치인 것이고 지금 선거는 주인공은 부산 북갑의 덕천만더 구포 시민들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후보님이 언뜻 말씀을 주셨는데 정리를 하면 그 일요일에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기로 일정을 먼저 잡은 쪽은 후보님 쪽이었는데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 쪽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개소식을 잡아버렸다. 뭐 이 차원인 거잖아요. 정리를 하면.
2: 뭐 그건 그냥 뭐 제가 정리를 안 해도 팩트니까요.
1: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 박민식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뭐 장동혁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참석을 해서 후보님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후보님 입장에서는.
2: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 북구갑 시민들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장동혁 당권파가 여기서 민주당이 되더라도 한동훈을 막겠다 이런 입장을 많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건 대단히 이상한 정치고요. 그걸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정치는 결국은 시민들이 평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지역에 계시는 많은 보수 성향과 그리고 중도 보수 성향 그리고 상식적인 어떤 견제와 균형으로 대한민국의 균형추를 잡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행태를 어떻게 보실지 보시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전 이 선거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 정권이 공수 취소까지 가는 폭주, 저는 이건 대단한 폭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가지고 어느 정도 견제 능력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이렇게 대담하게 오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언제나 좌우의 날개가 있을 때 위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오른쪽 날개가 꺾여 있고요. 그런 점을 재건하기 위해서 제가 승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쪽은 장동혁 당권파라는 아주 소수의 세력이 보수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면서 보수 정치가 점점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방해를 뚫고 승리함으로써 역시 보수가 재건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정말 꼭 이기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1: 지금 보수 재건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 차례 이제 그 단어를 강조해서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제 출마의 어떤 그 뭐 성격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결국은 이걸로 이제 귀착이 되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재건해야 되는 보수의 상이 뭘까요? 그 가치가 뭘까요?
2: 저는 재건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양쪽의 날개로 날 때 위대해지는 나라입니다. 앵커님과 제가 생각이 다른 분이 많더라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1: 그런데
2: 여기서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장동혁 당권파가 하고 가고 있는 길은 이건 이상한 길입니다. 실망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균형을 잃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보수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드려요. 방향은 이겁니다. 헌법과 사실, 상식을 지키면서 정의롭고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찾는 것인데 그게 추상적이지만 이런 겁니다. 헌법 개혁은 안 되죠. 헌법 개혁은 안 됩니다. 아버지가 해도 막습니다. 제가 정치적으로 끝나도 막아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상식적인 정치인들이라면 거기에 대한 디폴트 값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은 선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제대로 민의를 인정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상식은 이런 겁니다. 상식적으로 대통령 자신이 자기가 대통령 됐다고 유죄 판결 막기 위해서 공소 취소하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상식이고 몇백 년 동안 이루어놓은 입헌군주제 이후의 상식이거든요. 그런 상식의 기본을 지키자는 게 저는 1번 전제고 보수재건은. 그렇지만 보수가 과거에는 뭐 다소 정의롭지는 못해도 유능하기는 해라는 평가를 가지고 이걸 최종적인 마지노선으로 삼아왔거든요. 그 유능함이 무너져 있어요. 저는 뭐 여러 가지 호우가 있겠지만 그래도 1원 한 푼 안 받지 않고 살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외압 같은 거를 받아본 적이 없고 나름대로 책임 있는 결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론스타 7조에 대해서 역할을 했던 것도 주변에 반대가 많았지만 민주당의 반대도 있었지만 그래도 책임지고 한 겁니다. 저는 그런 유능함을 되살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는 또 정의로워야 한다는 거는 저는 청렴과 부패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구 특정하게 비판할 수 없지만 제가 까르띠에 시계를 받는 걸 상상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상상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2: 제가 법무부 장관 때 뭐 담요나 들깨 같은 것도 다 신고해서 전체 공무원 중에는 40%가 신고한 선물이 제가 신고한 선물이었어요. 뭐 다소 까탈스러울 수 있지만 저는 그런 모습을 보수를 지지하시고 진짜 참보수를 지지하시고 지금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보수재건 이야기에 지금 연결이 돼서 어제 하루 종일 논란이 됐던 게 정영근 전 의원을 후원회장으로 위촉한 것. 이게 지금 후보님이 이야기하는 보수재건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단 어떤 입장이실까요?
2: 일단 이건 지역선거입니다.
1: 네.
2: 지역민의 정말 많은 추천을 해 받았어요. 지역 내 희망이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병수 우리 그 부산시장 전 부산시장께 탈당하시고 저희 명예훼손을 맡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박민식 전재소의 시대 전후에서 앞쪽에서 상선했던 정영근 전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맡아오셨던 서병수 시장이 전부 다 저를 지지하시는 셈이죠.
1: 네.
2: 그러니까 지역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받아주고 한동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보증을 해주는 그런 의미를 저는 두고 싶어요.
1: 네.
2: 후원회장으로 모신 것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정 의원님 같이 정 전 의원님 같이 누가 봐도 강한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께서도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서 보수를 재건하겠다는 한동훈의 뜻에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 네.
2: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재선거지 후원회장을 선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같은 건 당연히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2: 예를 들어서 하정우 전 의원 그 후보의 후원회장 김영춘 전 의원이 계시죠. 그분이 뭐 부산 3기 안발언도 했었고 라임 사태 때 거액 불법 금품 수수료 기소되진 재판 중인데 거기에 다 동의하고 그걸 다 동의하기 때문에 공감해서 후원회장으로 모신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정영근 후원회장을 향해서 그 어제 제기됐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고문에 가담을 했고 지시한 행적이 여러 가지가 있다. 또 그런 증언이 여러 번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이런 어떤 고문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2: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지역 선거고 후보는 저다. 그리고 선대위원

0: 정권파가 퇴행하는 것을 막는 길이고, 그리고 지난 20년간 이 북갑 지역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그런 공감대를 내가 있는데, 그걸 해결할 사람이다라는 여론이 저는 끌어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여론 추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그 보수, 범보수 유권자층을 후보님이 쭉 끌어안으면서 보수 안에서의 대세론을 펴는 게 아니라 각축 현상을 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수층 안에서 후보님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층도 그만큼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원인은 뭘까요?
0: 아니, 해석을 한다면 원인을 물어보시면 안 맞고요. 이렇게 말씀드리죠. 자, 장동혁 당권파가 계속 당을 망치게 둘 것인가.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를 선택하는 것은 장동혁 당권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북갑, 부산 북갑에 만족하시는가? 20년간 기대만큼 발전 못한 것. 그럼 이거를 다른 차원으로 퀀텀 점프해서 성과를 낼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이 반응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나온 수치를 가지고 이걸 전제로 해서 그 원인은 뭐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1: 아직도 이제 멀었다. 이제 초기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시간 좀 흘러가다 보면 박민식 후보를 확실하게 지고 이제 쭉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자신하시는 거네요, 정리하면.
0: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이 질문에 답은 이미 어떤 답인지 시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국은 선거라는 것이 누가 더 진정성 있게 정말, 그런데 이 답에 대해서 제가 맞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을 제대로 설득하는 과정이고요. 지금 전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분 한 분께 제 진정성, 그러니까 이 약속을 제가 정말 지킬 사람이다 라는 점을 설득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 그럼 어떤 정치적 요인 말고 지역 현안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유권자분들에게 가장 첫 번째로 이거는 꼭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현안과 관련된 공약이 어떤 걸까요?
0: 공약은 제가 지금 하나하나씩 준비해가지고 발표할 계획인데요. 먼저 이겁니다. 지난 20여 년간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약들을 한번 좀 비교해보면 거의 이 지역에서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해놓고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덕천이나 구포 지역에서의 상권에 있어서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체육시설에 관한 문제라든가, 교통원자의 문제라든가, 문제가 계속 남아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제가 드라마틱하게 해결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나하나 드릴 것이고요. 결국은 부산 전체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갑의 문제는 항상 더 심합니다. 지금 더 많이 빠져나오고 있죠. 돈이 다시 돌고 사람이 몰리게 하겠다라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지난 20년 동안에 전재수, 박민식 이분들이 주고받았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누가 더 사람에게 잘했다라는 거 말고 성과를 낸 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다 많은 시민들이 동의하시거든요. 진영 관계없이.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이 지역은 어떤 산지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라고 하면서 체념해 오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18개 지역구인데 18개 지역구에서 항상 후순위 18순위를 받아온 셈인데요. 저는 이렇게 설득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20년간 18순위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선순위 1순위를 받을 때가 됐고, 지금 제가 와서 받고 있는 이 관심과 정치적 에너지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관심을 바탕으로 반드시 제가 해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20일 전, 30일 전에는 북갑, 덕천, 구포, 만덕에서 전국에서 아무도 몰랐다. 그런데 이제 이곳이 관심에 집중되고 있고, 이곳이 현안이 김앵커님 같이 이렇게 시청률 높고 역량적인 방송에서 물어볼 정도로 중심에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치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우선순위는 관심에서 비롯됩니다. 제가 와서 이미 이곳 부산 북갑 덕천 만덕 구포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고 그걸 시민들이 느끼고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지역의 발전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경로와 노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부산시와의 협조 관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후보님이 의원으로 당선이 되신다면 부산시장과 협조나 이런 지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0: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도도 났다가 아니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부정 지역에서 저와 협력하겠다는 정치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조금 더 지나면 더 그렇겠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장동혁 노선으로 민심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민심에서 지금 그러니까 당권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의 시장에 나온 거잖아요. 거기서 득표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0: 후보들이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지역에서 제가 이 지역에서 오래 정치하셨고 당협위원장까지 직전하셨고 그리고 부산시장에 5선까지 하셨던 서병수 의원께서 탈당까지 하시면서 제 명예 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신 선대위원장들도 이 지역에서 장뼈가 굵은 아주
1: 알겠습니다.
0: 의미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지역에서는 저를 통해서 지역 발전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는
1: 알겠습니다.
0: 것이고, 그럼 부산시의 많은 분들도 다른 정치인들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 20초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 질문. 만약에 의원이 되신다면 혹시 당에 복당 신청을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짧게.
0: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당하게 제명됐었을 때 일성이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당을 바꾸고 보수를 바꾸고 대한민국은 바꾸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후보님.
0: 고맙습니다.
1: 네, 한동훈 무소속 후보였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한인제약.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5: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5: 닥터 캡슐.
4: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6: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7: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8: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0: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노동조합이 필요할 땐 한국노총.
1: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2: 네, 시선집중 본방 모두 마무리하고 유튜브 연장방송으로 이어갑니다. 고맙습니다.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4: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3: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각각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으로 번 돈이 좀처럼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의 소비 진작 효과가 다른 나라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엔화 환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조만간 일본을 방문합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과 미리 보조를 맞추려는 모양이네요. 이 소식도 짚어보죠. 클로드를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회사 엔스로픽이 경쟁사 XAI의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기로 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고 있던 두 기업인데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조미현 기자, 연합인포맥스 정지석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예, 주가가 많이 오르지만 많이 오른 만큼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늘리지는 않는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런 특성이 있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4: 그렇습니다. 그 한국은행 조사인데요. 그 자산 가격이 오르면 실제 소득이 오르지 않더라도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 이걸 이제 경제학에서는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주식 계좌의 수익이 늘어나니까 아, 내 형편이 좀 나아졌다 하면서 지갑을 여는 현상입니다. 꼭 주식을 팔아서 현금이 생긴 경우가 아니더라도 평가 이익이 커지면 심리적으로 여유가 생기니까 소비를 늘릴 수 있다는 건데요.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가계를 분석해봤더니 이 효과가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식 자산이 만 원 늘어나면 소비로 이어지는 돈은 평균 130원 정도였는데요.
1: 평소보다 130원 더 쓰고 끝하더라.
4: 네.
1: 주가 평가액은 만 원이 늘었는데.
4: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본 이득의 1.3% 정도만 실제 소비에 쓰인다는 뜻인데 미국이나 유럽 주요국은 주가 상승분의 3에서 4% 정도를 소비로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1: 예.
4: 우리나라는 그보다 낮다는 거예요. 이제 다만 계층별로 보면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젊은층이나 고령층, 중저소득층처럼 순자산이 적은 가구일수록 주가가 올랐을 때 소비를 더 많이 늘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1: 소득이 낮은 분들일수록
4: 네.
1: 이거는 뭐 항상 소득이 낮은 분들한테는 뭐라도 하나 더 드리거나 뭐 하나 더 생기면
4: 네.
1: 그분들은 꽤 소비를 늘린다. 한계 소비 성향이 높다. 뭐 이런 해석을 하죠.
4: 맞습니다.
1: 원래도
4: 그렇죠. 이제 돈이 생기면 아무래도 미뤄왔던 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1: 예.
4: 반대로 고소득 고자산층은 주식 보유액은 많지만 주가가 오른다고 해서 당장 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익이 생겨도 소비보다는 다른 자산으로 옮기거나 다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요.
1: 예.
4: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도 그 효과가 전체 소비를 크게 번지지는 않는 겁니다.
1: 원래 고소득층은 저소득층보다 주가 오른다고 돈 더 쓰지는 않더라.
4: 네.
1: 뭐 평소에도 충분히 쓰시니까.
4: 그렇죠.
1: 그런데 근데 이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나라도 돈 많은 분들은 돈 더 생겼다고 더 많이 소비하지는 않을 거고 그 정도가 저소득층보다는 약할 건데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똑같이 주가가 이만큼 올랐을 때 오른 만큼보다 덜 쓰냐. 다른 나라는 많이 쓸 때 우리나라는 적게 쓰네.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4: 네, 그렇습니다.
1: 이유가 뭘까요?
4: 가장 큰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중심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에 그쳤는데
1: 예.
4: 반면에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60%를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도 전체 가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1: 주식 투자 금액 자체가 많지 않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4: 네. 다른 나라 비교해도 차이가 큰데요. 가처분 소득 대비 주식 자산 규모, 그러니까 가계가 1년

0: 주변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주식으로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는 77% 수준인데 미국은 256%, 유럽 주요국은 18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가계는 연금이나 뭐 펀드, 직접 투자 등을 통해서 주식 시장과 훨씬 깊게 연결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집 한 채가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주식 보유가 일부 계층에 몰려 있는 것도 한 이유로 꼽힙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전체 주식 자산의 70% 이상이 순자산 상위 20% 가구에 집중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층은 주가가 오른다고 소비를 크게 늘리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소비를 늘리는 경향이 있는 청년층이나 중저소득층은 보유 주식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상승이 경제 전체 소비로 확산되는 힘이 약하다는 거고.
1: 다른 나라는 주식을 온 국민이 골고루 갖고 있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있는 분들만 또 주식도 갖고 있어서 그분들은 주가 오른다고 돈 더 쓸 일이 적으니까 평소에도 충분히 쓰시니까. 그런 효과다.
0: 그리고 이게 조금 더 큰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주식 수익을 오래갈 돈으로 잘 믿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동안은 수익률이 낮고 변동성이 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뭐 통계긴 하지만 월평균 기대 수익률 그러니까 이제 과거 흐름상 한 달에 평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주가 상승률이 미국 S&P 500은 0.53%였는데 코스피는 0.09%에 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좌의 수익이 나도 이 돈은 언제든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고요.
1: 별로 안 올랐군요. 이거 가지고 뭐 소비를 늘려 이런 느낌.
0: 그렇죠.
1: 확 좀 올라줘야 이제. 고기도 한번 더 사먹고 그러는데.
0: 맞습니다. 최근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고 바로 소비를 늘리기보다는 일단 이익을 확정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옮기려는 경향이 강한 거고 실제로 우리나라 가계는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오래 들고 가기보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 예. 지금까지는 그랬었다는 얘기군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주가 오른 것 가지고 분석한 건 아니고.
0: 그렇습니다.
1: 한 지난 10년간 보니 이런 성향이 있던데 이번에는 어떨지. 이번도 비슷하면 비슷한 거고 그 얘기군요.
0: 네.
1: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럼 주가가 오르면 그걸 소비로 하는 게 아니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지평수 늘리는 데 쓴다.
0: 네.
1: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이번 보고서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무주택 가구는 특히나 이제 주식으로 번 돈을 소비에 쓰기보다 집을 사기 위한 자금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주식 수익이 1원 생기면 그중 70전 정도가 부동산 자산 증가로 이어진다고 추정을 했고요. 집을 살 때 이 돈을 어디서 마련했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게 돼 있잖아요.
1: 예.
0: 최근 서울 주택매매 자료를 보더라도 자기 자금 중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 마련한 돈의 비중이 지난해 5월 4.9%에서 올해 1월 8.9%로 높아졌습니다.
1: 그렇죠. 주식시장 오르면 그 돈으로 어디 가겠어요?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가겠죠.
0: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집값이 또 걱정된다는 거 아닙니까?
0: 맞습니다.
1: 코스피 올라간 것까지야 뭐. 그래 좋을 일인데.
0: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이 여전히 더 안정적이고 수익성 있는 자산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1년부터 2024년까지를 보더라도 주택의 기대 수익률은 주식의 2배 수준이었고 변동성은 주식의 8분의 1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계 입장에서는 주식 수익을 소비해 버리기보다 집을 사는데 쓰는 게 더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고요. 물론 앞으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그래요. 2011년부터 2024년까지의 우리나라 코스피 주식은 그냥 하면 안 됐던 자산이었는데 돌이켜 보면
0: 맞습니다.
1: 아이고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자산이어서 뭐 그랬겠죠. 예.
0: 네. 그 최근에 20대와 30대 그리고 이제 중저소득층의 주식시장 참여가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가계의 주식 그 자본이득도 과거 평균의 22배인 429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1: 1년에.
0: 그렇습니다.
1: 1년에 우리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가계가 주식으로 번 돈이 한 500조 가까이 되는데.
0: 네.
1: 이게 평소에 벌던 거에 연간 벌던 거에 22배다.
0: 그렇죠.
1: 야, 이거는 다른 상황이 펼쳐졌네요, 정말.
0: 그렇습니다. 주식 보유층이 넓어지고 수익 규모도 커지면 아무래도 주가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도 예전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1: 예.
0: 반대로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를 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보다 주가가 떨어질 때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지금 많은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조정되면 자산 가격 하락과 빚 부담이 동시에 이제 소비를 짓는 수 있다고 한국은행이 경고를 했습니다.
1: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투자했다가 일단 1000만 원 되고 나서 한 200만 원 까먹으면 그래도 800만 원 된 건데 하루 종일 우울하고.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일주일 내내 우울하고. 네. 그러면

0: 소비를 또 오히려 평소 쓰던 것보다도 안 쓸 수도 있다. 그렇군요. 자, 정치석 기자가 준비하신 소식은 오랜만에 일본 주식시장 얘기인데
1: 네.
0: 하루 만에 6%가 올랐어요. 니케이 지수가.
1: 네. 어제 불기둥이었어요. 일본 주식 대표하는 니케이 지수가 6만 3천 선을 처음으로 돌파를 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 다시 썼습니다. 반도체주가 확실히 강세를 보였고요. 또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 협상 기대감 이런 호재들이 반영이 됐는데
0: 예.
1: 뭐가 올랐나 봤더니 역시나 AI 투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소프트뱅크. 이 그룹 주가가 장중에 한 18% 넘게 급등을 하기도 했고 또 일본의 엔비디아 수혜주라고 하는 어드벤테스트 그리고 AI 전력 수요 담당하는 도쿄일렉트론이나 후쿠카와 전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10%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0: 예.
1: 이제 일본 증시가 물론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1일부터 5월 1일부터 6일까지 길게 좀 쉬다 보니까
0: 아, 그랬어요?
1: 네, 남 휴장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오를 때 오르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좀 해소되는 것도 있었는데 근데 또 좀 보면 1월 말만 해도 지수가 5만 3천 선이었어요. 그러면 예? 석 달 사이에 만 포인트가 올랐으니까 한 20% 정도 상승을 한 거죠.
0: 몇 달 만에 20%?
1: 네, 그 배경에는 역시나 여기도 AI 랠리가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 장비 뭐 소재 기업들 쪽으로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자금이 모이고 있는 건데요.
0: 예.
1: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 뭐냐면 아, 중국 경기가 좀 둔화할 거다라는 우려도 있고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아, 중국보다는 일본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이런 흐름이 좀 강해진 거죠. 그러면서 일본 증시가 좀 힘을 받게 된 거고 이제 또 하나 도와주는 게 엔저 현상입니다. 일본 증시가 사실 최근 몇 년간 엔화 약세는 곧 증시 상승이다. 이런 공식이 거의 굳어진 상태예요.
0: 수출 그러니까 기업들 수출 잘 되니까.
1: 그렇죠. 네, 엔화 약해질수록 일본 수출 기업 이익이 좋아지니까 이런 것들이 맞물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0: 국민들이 꼭 좋게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아닐 텐데 우리나라도 그럼 환율 오르면 박수 쳐야 되는데
1: 네.
0: 환율 1,500원, 1,600원 가면 만세 그래야 되는데 그 분위기 아니잖아요.
1: 아니죠. 네,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이제 일본도 요즘 딱 그런 분위기. 라는 거죠. 환율 자꾸 오르고 엔화 약세되고.
1: 네.
0: 베센트 미국 정부장관이 일본 간다는데 이게 환율 얘기하러 가는 것 같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나 봐요.
1: 아무래도요. 왜냐하면 사실 메인 이벤트는 14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죠. 그런데 그 중국과 가기 전에 잠깐 들르는 겁니다. 근데 들러서 누굴 만나냐.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도 만나지만 우에다가주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 이게 단순한 외교 일정이라고 보다는 이제 중국과는 어떤 긴장 관계라면 미국이
0: 예.
1: 일본과는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일본과 먼저 뭐 환율이나 국채시장이나 달러 유동성 이런 문제들을 조금 이야기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건데요.
0: 일본하고도 할 얘기가 좀 꽤 있다.
1: 네. 그럴 법한 게 이게 최근에 미국 내부에서 이 달러 강세 그리고 엔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엔화가 너무 약하면 또 일본 수출기업 경쟁력이 과도하게 세지는 거고 미국
0: 예.
1: 제조업은 또 부담이 되겠죠. 게다가 이제 생각하는 게 미국이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은 지금 재정적 적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데 동맹국들이 그러면 우리 국채 얼마나 사줄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세계 최대 미국 국채 보유국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실 오랫동안 대규모 대외 순자산 국가였는데 그 배경에 그러니까 그 중심에 사실은 미국 국채가 있었거든요.
0: 예.
1: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 엔저가 심해진다. 그러면 우선 환차익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투자 수익률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일본에서 뭐 연기금이나 생보사나 은행 같은 투자자들 아하. 입장에서는 이제 해외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0: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달러 채권에 투자하는 게 좋다.
1: 네.
0: 일단 달러가 앞으로 강해질 것 같으니까 지금의 흐름이라면
1: 네, 그렇죠.
0: 계속.
1: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엔저는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채 수요를 보강해주는 어떤 우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뭐 기업들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아씨 엔저는 사실 불편한데 일본 자금은 또 필요해. 그러니까 이런 정책적인 딜레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선트가 일본을 굳이 가는 것도 이런 상황에서 뭐 환율이나 뭐 국채 금융안정 패키지를 조금 조율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들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근데 그 시장이 큰데 일본 네. 총리하고 미국 정무장관이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뭐 환율이 주물럭주물럭 되나요? 그게 아닐 텐데.
1: 그래도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거겠죠.
0: 예, 아무튼 시장에서는 그 문제 같다라는 해석을 한다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일본도 주가를 뭐 우리나라 쫓아오면서 계속 오르는 것 같고 당연하겠으나.
1: 네.
0: 그리고 환율은 계속 엔화는 더 약세가 되는 것 같고
1: 네.
0: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걸까요?
1: 이제 사실 뭐 글로벌 자금이 일본으로

0: 이동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조금 할인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요즘에는 코스피가 잘 나가니까 에이 옛날 말이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환율 측면에서 엔저가 이어지면 일단은 우리나라 수출 기업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1: 일본 그리고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은.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코스피가 좋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한동안 박스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 예.
0: 구조적으로 보면 이제 일본은 2024년에 버블 고점 돌파한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히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코스피는 최근에 돌파를 시도한 것이고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은 그리고 초 몇 년간 이 거래소 중심으로 기업들이 주주환원이나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강제되면서
1: 예.
0: 개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실 지금 슈퍼 반도체 사이클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1: 뭐 하느라고 좀 하긴 했는데 상품도
0: 네,
1: 좀 바꾸고.
0: 많이 했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요즘에 시장이 가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조금 더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이런 것들보다는 반도체 이슈가 훨씬 더 크잖아요.
1: 예.
0: 그래서 장기적인 성격의 자금은 일본으로 가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금이 한국으로 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해외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 좋아져서 오르는 시장인 것이고 일본은 시장 자체에 대한 평가가 좀 개선되면서 오른 시장인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나 아니면 주주 환원 확대하는 거나 자본시장 선진화 같은 그런 정책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게요.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본 주식이 주식은 싼지 몰라도 네. 엔화는 이만큼 내렸으면 더 내리겠나 설마
0: 그런 생각하실
1: 하는 생각하면서
0: 네.
1: 지금 일본 주식 사뒀다가 주가야 분전이라고 해도 엔화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
0: 네.
1: 그만큼은 먹겠네 이제 하는 생각으로 또
0: 사실 수 있죠.
1: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주식 시장은 뭐 우리는 여유로우니까
0: 네.
1: 네 일본도 자 오찬호 기자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챗GPT를 무섭게 추격하고 있는 두 회사가 서로 손을 잡았다.
2: 네.
1: 인공지능 만드는 회사들의 뭐 각축전, 삼국지,
2: 네.
1: 흥미진진하네 이런 얘기군요.
2: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성형 AI 클로드죠. 요즘 잘 나가는 이 클로드를 만드는 미국 엔트로픽이 일론 머스크랑 이번에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엔트로픽은요 일론 머스크의 AI 기업이죠. XAI가 가지고 있는 테네시스의 콜로서스 1 이 데이터 센터와 서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을 통해서 엔트로픽은요 엔비디아 GPU 22만 개 뭐 하나당 4-5천만 원씩 하니까 엄청나죠. 22만 개 분량의 컴퓨팅 용량을 확보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하나에서 사용된 전력량이 우리 가정집 10만 가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1: 예.
2: 원래 이 콜로서스 1은요 일론 머스크의 자체 AI인 그록을 훈련시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계약으로 엔트로픽이 이 센터에 전세 세입자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동시에 이 XAI는 콜로서스 2 이 데이터 센터 신축을 새롭게 지어서 그록을 그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본인의 AI는 이 새 아파트 지어서 옮겨주고 그리고 기존 집 콜로서스 1은 이 컴퓨팅 파워에 목말라하던 엔트로픽에 임대를 주면서 현금 수익을 새롭게 챙기게 된 겁니다.
1: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거네.
2: 그렇죠. 다주택자가 된 거죠.
1: 아니 근데 괜찮아요? 여기는 뭐 요즘 다 데이터 센터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2: 네.
1: 뭐 괜히 막 주고 빌려주고 그래 니들 써라 우린 남아 이런 여유도 좀 있나 보네요.
2: 아무래도 이 클로드가 들어오게 되면
1: 예.
2: 이 새롭게 클로드가 들어오게 되면은 동시에 이 자기네 것도 활용을 하고 클로드도 동시에 키워나가면서 가장 큰 경쟁사인 오픈 AI를 좀 견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오픈 AI 견제하려고?
2: 네. 이 엔트로피는 즉시 이렇게 새롭게 확보된 서버를 활용해서 성능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업 수요가 가장 높은 이 코딩 도구죠. 클로드 코드의 유료 이용자 사용 한도를
1: 예.
2: 두 배로 늘렸고요. 최상위 상용화 모델인 오퍼스의 호출 제한도 두 배에서 최대 16배까지 높였습니다. 여기서 이 호출 제한이라는 게 뭐냐. 이 정해진 시간 동안에 AI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횟수의 상한선을 뜻합니다. 우리가 인기 있는 맛집이 한 시간에 딱 10팀씩만 받고 이 테이블 다 차면 다음 시간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 그러다가 더 받을 수 있는 팀이 됐다.
2: 네.
1: 팀을
2: 이제는 테이블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선두로 생각되는 오픈 AI 잡으려고 후배들 도와주는 거고.
2: 그렇죠.
1: 클로드 입장에서는 머스크랑 손잡는 이유는 뭐 요즘 뭐 구하기 어려우니까 데이터 센터들.
2: 네. 사실 원래 이 클로드 같은 경우는요 공격적으로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확대했던 오픈 AI랑은 좀 달랐어요. 엔트로픽은 보수적으로 인프라 확장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CEO가 대놓고 어떤 AI 기업들은 말은 못하겠지만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최근에 성장세가 엄청나게 가팔라지면서 좀 이게 체세가 바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이 성장세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7만 명 정도밖에 안 쓰던 클로드 사용자가 지난달엔 국내 모바일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 14배 이상 폭증을 한 거죠. 이 챗GPT 모바일 사용자가 1,549만 명 우리나라 기준 아직 압도적이긴 하지만요.
1: 아직 1등은 챗GPT인 네, 것 같지만.
2: 압도적이긴 하지만 근데 연간 사용자 증가율만 놓고 보면 클로드의 성장세가 1,300%예요.
1: 예.
2: 이 챗GPT가 44% 정도니까 굉장히 무섭게 추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1: 성장률은?
2: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돈을 내고 쓰는 유료 결제자 추정 지표에서는요. 이 엔트로피, 클로드 엔트로픽이 오픈 AI를 좀 앞지르고 있는 최근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1: 예.
2: 특히 유행에 민감한 20대들, 20대들의 갈아타기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챗GPT 같은 경우는요. 20대 사용자가 지난달 이 390만 명에서 389만 명으로 이렇게 AI가 확대되고 있는데 오히려 좀 줄었어요. 근데 반대로 같은 기간에 클로드는 19만 명에서 3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 알겠습니다. 클로드 입장에서는 그동안 보수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다가 갑자기 인기가 늘어나니까
2: 그렇죠.
1: 갑자기 식구 늘어난 집처럼 급하게 살 집을 구했어야 했다.
2: 네. 그때 때마침 빈집이 나타난 거고요.
1: 아, 다만 네. 일론 머스크는 우리도 집이 넉넉하지는 않으나
2: 네.
1: 오픈 AI 얄미운 게 많아서 1등 AI 업체 얄미운 게 많아서 난 클로드 좀 도와주고 싶다.
2: 네.
1: 그렇다는 거예요?
2: 네. 그렇게 사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 엔트로픽도 머스크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엔트로픽이 오픈 AI에서 갈라져 나온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쪽도 그렇게 마음에 들진 썩 않는 그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적군같이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협력이 성사가 된 건 이 머스크의 XAI와 엔트로픽 모두 이 두 회사 모두 IPO 준비를 좀 슬슬 시작하고 있어서 성과가 필요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AI 1등사 견제 효과도 있고 또 여기가 더 넘어서 단순히 임대 임차로 끝이지가 않고요. 더 미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엔트로픽은 스페이스X랑 이제 협력을 해서
1: 예.
2: 이 지구 궤도 위에 이제 우주에 기가와트급 우주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는 데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우주에 가면 전기료도 싸고 뭐 냉각 시스템 비용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1: 예.
2: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반도체 수요도 더 많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우주에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 얘기를 좀 하더군요.
2: 네.
1: 태양빛도 뭐 계속 똑같이 쓸 수 있고 하니까 전기도 그렇죠. 만들기도 쉽고.
2: 그렇게 되면은 삼성과 SK도 굉장히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리겠죠.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더위에 지친 작업 현장을 구하라.
2: 강력 냉풍으로 쿨하게 작업 현장을 시원하게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무더운 여름에 확실한 파트너. 원하는 곳 어디든지 시원하게
2: 에어렉스 이동식 에어컨.
1: 에어렉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4: IM 솔루텍
5: 1544-8777.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예, 저는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바느질이 목숨이었던 어머니, 실 떨어지면 명조울처럼 길고 흰 머리카락을 뽑으셨지. 작가 정여울은 이 시를 보고 나 어릴 적 그 시절 엄마는 어땠냐고 물었답니다. 엄마는 매일 빨래하던 생각밖에 안 나. 하긴 빨래가 좀 많았나. 기저귀도 다 빨았었던 시절인데. 그러고 보니 기억 속 엄마는 늘 빨래만 하고 있었답니다. 빨래판 위에 옷들을 반죽하듯 비비고 또 비비던 내 어릴 적 엄마. 어버이날에 새삼 떠올리는 나 어리고 당신 젊던 그때. 엄마는 뭘 하고 계셨나요?
1: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 바다에서 플로깅을 하는 류호정입니다. 수만 마리의 불가사리가 폭풍우에 떠밀려 해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불가사리들은 해변에서 결국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해변을 산책하던 소녀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 바다에 던집니다. 어떤 노인이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많은 불가사리 중에 네가 몇 마리를 구한다고 차이가 있겠니? 소녀가 또 한 마리의 불가사리를 바다로 던지며 대답했죠. 목숨을 건진 쟤들한테는 큰 차이가 있죠. 라고 말이죠. 저 한 사람이 쓰레기를 줍는다고 세상이 한 번에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관보다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꾼다고 믿어보는 건 어떨까요?
3: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0: 대세.
1: 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6회 울산 건축박람회가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개최됩니다. 최신 건축자재, 리빙 홈 인테리어, 가구,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울산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문의 02588-2497.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3: 애써 가꾼 살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대부분 입산자들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순간 모든 것을 앗아가는 산불. 이렇게 예방하세요. 등산할 때에는 반드시 라이터 등 화기물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취사 또는 모닥불을 피울 때에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해야 합니다. 열차나 자동차에서는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지 않습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10시 9시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3월 잠정 국제수지 통계에서 경상수지가 373억 3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4조 4천억 원 흑자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수지 중 비중이 가장 큰 상품수지가 350억 7천만 달러 흑자로 지난해 3월에 3.6배에 달했습니다. 수출은 같은 기간 57% 가까이 늘어난 943억 2천만 달러로 나타났는데 반도체 수출이 149%, 컴퓨터 주변 기기가 167% 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mm 곡사포를 연내 남부 국경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군수공장을 찾아 생산 상황을 파악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매우 높은 새 세대 포 무기를 훌륭히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젠 취역을 앞둔 구축함 최현호에 탑승해 기동능력 종합평가 시험을 참관하고 다음 달 중순 해군 인도를 명령했습니다. 협상 국면 거론 하루 만에 미군과 이란군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교전을 재개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간 7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란의 이유 없는 공격을 저지하고 자위 차원 공격으로 반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축함 세척이 해협을 통과하던 중 이란군이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고 소형 선박을 출동시켰다는 겁니다.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보호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반다르 아바스와 호르무즈 해협 게슘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하며 미군 드론 두 대가 격추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미사일 공격을 받아 후퇴했다며 미군 함정이 미사일 표적이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남편에게 약을 탄 술을 먹여 살해를 모의한 혐의로 40대 부인과 부인이 일하는 태권도장 20대 관장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20대 관장은 그제 저녁 부천 원미구에 있는 부부의 집에서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피해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 휴대전화 메시지에서 술에 약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모의한 정황을 포착해 40대 아내를 살인 예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약을 탔다는 술병도 확보해 태권도장 관장의 혐의를 특수상해에서 살인 미수로 변경했습니다. 대서양 항해 중 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이 발생한 크루즈선에서 확진 사례가 5건으로 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현지 시간 7일 사망 3명을 포함한 8건이 보고됐고 그중 5건이 한타바이러스로 확인됐다며 나머지 3건은 의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이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0도, 부산 22도 등 18도에서 22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순간풍속 시속 55k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우리 한반도를 닮은 지형으로 한반도 마을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문곡리 이산골 마을에 최근 큰 경사가 났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진 건데요. 마을 곳곳엔 아이 출생을 축하하는 현수막도 내걸렸습니다. 올 들어 전국적으로 출생아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 감소폭도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앞으로 인구가 다시 증가하는 소위 골든크로스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대한민국 인구 골든크로스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